0: 기분.
1: 알로. 빵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
2: 알로. 보도의 풍도 빛 옛모 마울란 호신 삼궁마차 양양도 가야가산래. 六合彩瓦拉风，彩彩丹会雄，一个里不倒个风都比烟雾毛兰，海巡三公马车，江沿路街个山来。六合彩瓦拉风，彩彩丹雄丹会雄雄雄。